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라인을 통해 SBS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8일 금요일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저는 프로듀서 홍태경입니다. 오늘 5월 8일 한국의 어버이날입니다. 호주에 살다 보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시차와 바쁜 일상 속에서 안부 전화 한 통도 미루게 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괜히 마음 한 켠이 더 뭉클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는 없지만 꼭 큰 선물이 아니어도 간단한 안부 전화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오래 남는 선물이 되기도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돌보면서 부모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싶은 날입니다. 오늘 한국어 방송과 함께 가족의 의미 그리고 감사의 마음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월 8일 SBS 한국어 방송 뉴스에 이어서 데일리 오버뷰 첫 번째 순서로는 SBS 이그제민스에서 공중화장실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사회 불평등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포츠 캐치업에서는 탁구 종목 특집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순서로 SBS 온디만드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 한 주 마무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SBS 한국어 방송 10분 뉴스 들으시고 이어갑니다. 뉴스의 김한을 프로듀서입니다.

0: 2026년 5월 8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언제든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S와 연루된 호주 여성 3명이 호주에 귀국한 뒤 체포됐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오는 12일 발표될 예산안에서 절감한 세부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서 확진 사례가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이란과의 합의가 언제든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미 해군 함정 3척에 대한 공격을 저지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앞서 이란의 유엔 대사는 미국이 제시한 14개 조항의 평화 제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교전에도 불구하고 휴전 상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They trifled with us today. We blew them away. They trifled. I call that a trifle.
0: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그들은 우리를 건드렸고 우리는 그들을 박살냈다며 휴전이 깨지게 된다면 알려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휴전이 깨지면 알려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이란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불빛만 보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서둘러 협정에 서명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S와 연루된 여성 3명이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수년간 억류된 끝에 귀국한 뒤 체포됐습니다. 이 3명은 지난 7일 시드니와 멜번에 도착한 10여 명의 여성과 어린이로 구성된

0: 그룹의 일원입니다. 공항에서 경찰, 지지자들, 언론이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멜번에 있는 여성 두 명은 노예화 등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한 여성은 테러 조직 가입 및 분쟁 지역 체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호주 연방경찰 대테러 담당 스티븐 넛 부국장은 이번 체포가 수년간의 경찰 수사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 Operational planning for these matters started in 2015.
0: 넛 부국장은 이 사건에 대한 작전 계획은 2015년에 시작됐다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안전이 관련 모든 기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송환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오는 12일 발표될 예산안에서 절감한 세부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감액의 대부분은 340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장애인 지원보장제도, NDIS 개혁에서 비롯되며 그 외 국방예산의 우선순위 재조정, 민간건강보험 제도 변경 등을 통해 절감할 예정입니다. 차머스 연방장관은 이번 절감 규모가 평소보다 크며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What we are conveying to you today is just how seriously we have taken this savings task. $64 billion in savings.
0: 차머스 연방장관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절감 과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라며 명목상 640억 달러 규모의 절감 규모는 예상 측면에서 평소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PBS와 자연재해, 그리고 예산에 가해지는 기타 모든 압박 요인과 우선순위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순절감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화요일 밤에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미래펀드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에 연루된 무기 기업들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호주 미래펀드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이 주권 부유기금은 이스라엘 무기기업 LB 시스템즈에 860만 달러를, 이스라엘 공군의 군용전투기를 공급하는 로키드 마틴에 1,36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기금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세에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도입한 팔란티어에 1억 6,53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UN 데이터베이스에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 활동을 조장하는 것으로 명시된 이스라엘 은행들에 7,2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주 팔레스타인 지원 네트워크는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과 케이티 갤러거 연방 재무장관에게 연방정부의 5월 예산안에서 미래펀드의 투자 문제를 해결하고 호주 자금이 이스라엘 무기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방정부 대변인은 AAP통신에 미래펀드는 정부와 독립적으로 투자하며 법적으로 투자처를 지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 통계청이 주관하는 최대 규모의 데이터 수집 사업인 전국 센서스가 오는 8월 11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인구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호주의 인구 통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학교, 의료, 교통 및 인프라 계획 수립에 활용됩니다. 호주 통계청 대변인은 올해 온라인 및 종이 설문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주노동 근로환경조사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임금 과소지급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민자정의운동보고서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해마다 31억 8천만 달러의 임금이 덜 지급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보고서 작성진은 이번 조사로 고용주가 착취를 숨기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4: So we found that two in three migrant employees were paid less than the hourly wage they were owed.
0: 이민자 정의운동의 공동사무총장 바시나 파르벤블룸 UNSW 교수는 우리는 이민 근로자 3명 중 2명이 호주법에 따라 받아야 할 시간당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4명 중 3명은 ABN을 통해 고용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히 ABN을 통한 고용 비율은 매우 높았다며 이주노동자 3명 중 1명이 ABN을 통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노동력의 비율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대서양 항해 중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확진 사례가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라이어스 WH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까지 사망자 3명을 포함한 8건이 복원됐고 그중 5건이 한타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발표에선 발생 8건 중 확진 사례 3건이었는데 의심 사례 2건이 확진으로 판명됐습니다. 사무총장은 또 이번 한타바이러스는 중남미 지역에서 발견된 안데스 변종이라며 안데스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6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데스 변종은 한타바이러스 중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유일한 변종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WHO는 이것은 팬데믹의 시작이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라며 현재 상황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팬데믹의 시작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와 빅토리아주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내린 가운데 호주 녹색당은 제한된 가스 수출세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니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새로 발급된 석유 제품 면허를 통해 국내 전용 추가 가스 공급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8년 가동을 시작하면 주의 저장 용량이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릴리 댄 브로시오 빅토리아주 에너지 부장관은 가스 매장량을 확보하는 것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녹색당은 노동당의 가스 매장량 확보 정책 대체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이 잘못된 지시에 있었다면서 함께 기소된 군 지휘부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직 사고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최상병 유족들은 선고가 나온 직후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 반해 형량이 너무 적다고 말하며 법정에서 한동안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2센트에 한국원화로는 106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주말인 토요일 맞겠습니다. 12도에서 낮 기온 22도. 멜번,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11도에서 16도. 브리즈번, 대체로 맑고 11도에서 25도. 퍼스, 맑고 11도에서 24도. 애들레이드,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12도에서 19도. 캔버라, 아침에 서리 내리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0도에서 17도. 호바트, 곳에 따라 흐리고 9도에서 18도. 다윈, 맑겠습니다. 23도에서 낮 최고 34도 예상됩니다. 고국인 서울은 내일 맑고 10도에서 22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8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1: 만듀 gets lost in his office building.
2: Man, why does every floor look the same?
1: Boat U is on a boat covered by Geico. And with Geico's 24-7 claim support from boat insurance specialists, he can spend more time getting lost on the water.
2: Man, getting lost out here is the best.
1: And with Geico, Boat U can add 24-7 access to towing, too.
2: To clarify, though, I'm only figuratively lost, in case you were worried.
1: It feels good to be Boat U. It feels good to Geico.
3: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4: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5: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 give up.
3: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6: SBS Audio.
7: 여러분과 통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보세요.
8: 여기澳大利亚, 准备好了吗?
9: SBS Chill.
10: SBS Pop Asia. Non-stop Asian Pop.
11: Can you describe that feeling for people who haven't experienced it?
12: SBS Hindi 우플럽 करवाता है.
13: Far from the

0: partisan politics.
1: 60개 이상의 언어로 된 뉴스,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매혹적인 팟캐스트까지 발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오디오 앱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2: sbs.com.au/audio.
3: 에이피와이 랜드부터 야러바까지 호주 전역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과 함께 떠나보세요. 이번 시리즈는 10명의 아티스트 인터뷰를 통해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그들의 창작 세계를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깊이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은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네,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도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로 넘어가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IVE, I Want.

0: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 호주와 한국 세계 소식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번째 순서 SBS 이그재민스로 시작합니다. 공중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불편함을 느껴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일상 자체를 제한하는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노숙인들과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까지 이 공중 화장실의 접근성은 곧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참여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오늘은 SBS 이그재민스를 통해서 공중화장실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김한을 프로듀서입니다. 호주 사회의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에 대해 심도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그재민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우리는 모두 화장실을 찾는 일이 스트레스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봤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실제로 상당수의 호주인들에게 이 문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2: A toilet becomes something that I think we all take for granted.
1: 스트리트 케어 자문 그룹의 앤소니 피어스 씨는 화장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공간이라며 하지만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화장실은 사치에 가깝다고 전합니다. 또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잠깐이라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뉴사우스웨일스 의회 공중화장실 관련 조사 공청회에서 스트리트 케어 자문 그룹의 앤소니 피어스 씨가 한 발언입니다. 스트리트 케어 자문 그룹의 데이비드 스트리필드 씨는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화장실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며 그래서 저는 센트럴역에서 잠을 잤다고 스트리트필드 씨는 말했습니다. 이는 화장실이 하루 종일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화장실 근처에서 잠을 자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사는 공중화장실을 주제로 한 최초의 조사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공중화장실 접근 부족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했습니다. 다음은 공청회에서 발언한 컨트리 여성협회 소속 주디 핀들리 씨의 발언입니다.
3: If you were traveling on the Pacific Highway between North Sydney and Brisbane,
1: 시드니 북부에서 브리즈번까지 퍼시픽 하이웨이를 따라 이동하면 기저귀 교환 시설이 있는 공중화장실을 찾기까지 최소 5시간이 걸린다며 뉴사우스웨일스 서부 더보를 지나면 아예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고 이는 국가 공중화장실 지도에도 나타나 있다고 핀들리 씨는 전합니다. 이번 주 SBS 이그재민스에선 공중화장실이 어떻게 불평등을 드러내는지 살펴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연구가이자 활동가인 캐서린 웨버 씨는 공중화장실은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이지만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도시계획이나 공공공간, 교통망을 논의할 때 항상 가장 마지막에 고려되지만 사실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결속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웨버 연구자는 호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적 기준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4: So while we have building codes that regulate how many toilets
1: 건물 내부에는 몇 개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지 규정이 있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면 인구나 거리 기준으로 공중화장실을 얼마나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또 어떤 정부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규정도 없다고 웨버 연구자는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은 쉽게 폐쇄될 수 있습니다. 웨버 연구자는 공중화장실이 공공공간이나 교통망의 일부라는 법적 규정이 없다며 이용자 간 갈등이 생기거나 운영 비용이 높아지면 접근성을 유지하기보단 폐쇄하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호주 장애인협회 회장이자 장애인 주거연합 대표 제러미 호프 씨는 수도에서 멀어질수록 화장실 이용은 더 어려워진다며 시설은 낡았고 경사로가 불편해 접근이 어렵고 손잡이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보행보조기 사용자인 호프 대표는 자폐 아동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호프 대표는 접근 가능한 화장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업무 미팅이든 공항이든 화장실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는 일이 많다며 중요한 것은 존엄성을 유지하고

0: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1: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2: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n up.
0: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3: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 참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로렌스 씨는 주장합니다. 원주민이자 트랜스젠더, 장애를 가진 여성 엘스터 씨는 저는 10대 초반부터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알았다며 공중화장실 이용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엘스터 씨는 안전 문제로 공중화장실 이용을 피한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성 화장실에 가면 혐오 발언을 들을 위험이 있고 남성 화장실에 가면 폭력 위험이 있다며 결국 한 번은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외모 때문에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고 엘스터 씨는 전합니다. 멜번대학교 청년정신건강센터의 사샤 베일리 박사는 많은 트랜스젠더가 공중화장실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회피한다고 말합니다. 호주 LGBTQI 플러스 청소년 대상 대규모 연구에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베일리 박사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지난 1년간 화장실 사용을 피했다고 답했다며 5명 중 2명은 화장실을 피하기 위해 음식이나 물 섭취를 줄였고 약 7%는 요로 감염이나 신장 질환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컨티넌스 헬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짐 쿠퍼 대표는 호주에는 모든 공중화장실을 표시한 지도가 있다며 25년 동안 운영되면서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이 됐다고 강조합니다. 호주 인구 4명 중 1명, 약 700만 명이 배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그레이트 더니 헌트 캠페인을 통해 공중화장실 정보를 지도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시설은 2만 5천 개가 넘습니다. 이 지도는 여행자, 기술직 종사자, 장애인, 응급서비스, 경찰, 우버 운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하는 종합정보 시스템이 됐다며 특히 배뇨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쿠퍼 대표는 말합니다. 웨버 연구자는 공중화장실이 단순한 편의 시설을 넘어 평등과 존엄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이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권리와도 연결된다고 웨버 연구자는 주장합니다. 웨버 연구자는 또 따라서 도시와 정책 기반자, 건축가들은 충분하고 접근 가능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기재민 씨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sbs.com/sbs이기재민스를 방문하세요.
5: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4: 스 라디오 메디케어 미지급금.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메디케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면 3일 이내에 송금해 드립니다. 저희가 보유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32-011번으로 전화해 귀하의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무료로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계좌 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MyGov 앱을 사용해 로그인하거나 웹브라우저에 my.gov.au를 검색한 후 메디케어를 선택하세요. services australia.gov.au

0: 스포츠 캐처.
1: 네, 이어서 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됐던 호주와 한국의 스포츠 이슈 유쾌한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스포츠 캐치업입니다. 현재 시드니 헬스클럽 매니저로 일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다양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전문가 한민다 리포터 오늘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리포터 한민다입니다.
1: 네. 자, 이번 주도 또 스포츠 소식 전해주셔야죠.
2: 네, 이번 주는요. 이 탁구 특집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아, 정말 짜릿한 소식 들고 왔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 영국 런던에서 2026년 국제 탁구 연맹 세계 탁구 선수권 단체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 한국 남자 탁구 대표팀이 반전 드라마를 써버렸습니다.
1: 아, 반전 드라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2: 아, 우선 이 한국 남자 대표팀 이 조 편성만 보면 한국이 사실상 이 버티기 모드로 가야 하는 조였거든요. 네. 이번 대회는 이 그룹 1번, 2번 이 8개 나라가 이미 이 32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에서 이 토너먼트 시드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예선 리그전을 치렀는데요. 조에서 높은 순위로 통과하는 게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이 강팀들은 대진표 반대편에 배치돼서 이 결승이나 준결승 전까지는 비교적 약한 상대와 경기하며 이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한국은 이 1번 조에 들어갔는데 상대가 세계 랭킹 1위 중국, 세계 랭킹 3위 스웨덴, 그리고 24위 영국인데요.
1: 강팀과 대진표 반대편에 배치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한 팀들을 만나게 됐나요?
2: 그러니까요. 너무 이 초반부터 예선 리그인데 너무 쉽지 않죠. 1위랑 3위를 동시에 만나가지고.
1: 왜 결승전 같은 분위기였네요.
2: 네. 물론 한국도 세계 랭킹 6위라서 이 탁구 강국이긴 하지만 1위랑 3위는 진짜 듣기만 해도 숨이 뭔가 턱 막히는 조인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완전 죽음의 조 느낌인데요. 네, 특히 중국은 워낙 탁구 강국이라서 처음부터 피하고 싶은 상대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국 남자 대표팀 자 어떤 활약을 했길래 이렇게 온라인이 들썩인 건가요?
2: 이 지난주 토요일 한국은 이 1차전에서 우선 이 스웨덴과 맞붙어 0-3 완패를 당했는데요. 그 다음 날 바로 2차전에서 중국과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솔직히 시작부터 좀 힘 빠지는 매치업이었죠. 근데요. 이 경기에서 한국이 세계 랭킹 1위 중국을 3-1로 꺾어버렸습니다.
1: 와, 대단한데요?
2: 이 한국 남자 탁구가 단체전에서 중국을 이긴 게 무려 31년 만이고요. 그리고 세계 선수권에서 중국이

0: 이 폐한 것도 25년 만입니다. 아, 그래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만리장성이 무너진 날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그 네. 정도로 엄청난 강적을 무너뜨린 경기였던 거죠.
1: 와, 정말 이 한국 남자 탁구 대표팀이 중국을 이겼다는 소식은 참 한동안 듣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세계선수권에서도 25년 동안 중국이 패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무적의 팀을 한국이 꺾었다고 하니까 정말 만리장성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렇다면 경기 내용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0: 네, 이날 경기는 일단 시작부터 반전이었는데요. 이 오상은 감독이 이 팀 내 톱 랭커인 세계 9위 장우진 선수 대신 이 김장원 선수와 이 팀의 막내 19살 오준성 선수를 내세우는 이 파격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중국은 한국전에서 이 세계 1위 왕추친 선수를 좀 아끼는 이런 여유까지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단식에서 김장원이 이 세계 6위 린시동에게 0-3으로 안타깝게 패하면서 아 역시 또 그냥 중국이 또 우승.
2: SBS 온디맨드에서 무료로 방영되는 수백 편의 TV쇼와 영화, 핸드폰, 스마트 TV, 태블릿, 랩탑에서 시청하세요. SBS 온디맨드 앱을 다운받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3: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4: site with Dale, who's a framing contractor.
5: Hey, good morning.
4: Dale traded up to Geico Commercial Auto Insurance for all his business vehicles. We're here where he needs us most.
5: Yep, they sure are.
4: We make it easy for him to save on all his insurance needs, all in one place, with coverage that fits his business and bottom line. Oh, I shouldn't have looked down.
5: It's all right.
4: We're so far up here.
5: Look at me. Take a deep breath.
4: Oh, I'm good. So good.
6: Get a commercial auto insurance quote today at geico.com and see how much you could save. It feels good to Geico.
7: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8: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놀라운 얘기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시거나 SBS 오디오 앱을 지금 다운받으십시오.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9: 위클리 시니 챗 featuring SBS On Demand.

0: SBS 온드만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네챗,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프로듀서 권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저희가 또 어떤 작품을 만나보게 될까요?
1: 오늘은 셀린 시아마 감독의 2019년 프랑스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Portrait of a Lady on Fire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0: 네, 이 셀린 시아마 감독은 이전에 저희가 소개했던 그 일상 속의 마법과도 같았던 영화 뿌띠 마망을 통해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던 감독이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여성의 시선으로 그 여성의 사랑과 우정, 페미니즘과 관련해 그 사랑과 연대의 감정들을 스크린 위에 아주 섬세하게 수놓는 감독이라 오늘 영화도 참 기대가 됩니다.
1: 네,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같은 경우는 이제 칸 국제 영화제를 비롯해서 유수 영화제에 수상을 하고 이제 2020년에 좀 뒤늦게 한국에서 개봉을 했었는데요. 당시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 인기를 발판 삼아서 감독의 전작들이 나중에 이제 개봉하기도 했었습니다.
0: 네.
1: 감독의 경우 지난해 2025년까지 파리 13구, 발코니의 여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말씀 주신 그러한 테마들로 이제 자신만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감독의 작품 중 영화적 재미와 또 아름다운 연출이 돋보이는 명작인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SBS 온디맨드에서 이제 다시 시청할 수 있어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0: 네,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이 뜨거운 제목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영화 줄거리 먼저 잠시 들려주시죠.
1: 네, 영화는 18세기 말이 이제 배경인데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 마리안느는 원치 않는 결혼을 앞둔 귀족 아가씨 엘로이즈의 결혼 초상화 의뢰를 받고 그녀의 집에 방문합니다. 엘로이즈가 모르게 그 초상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안느는 산책 친구를 가장해서 끊임없이 엘로이즈를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그림을 혼자서 계속 그려나갑니다. 완성된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또 그 대상인 엘로이즈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책으로 마리안느는 결국 엘로이즈한테 그 사실을 모두 털어놓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엘로이즈는 알겠다 수용하면서 그러면 그 초상화에 대한 이제 포즈를 취하겠다면서 이제 둘은 화폭을 가운데 두고 아주 묘한 감정으로 서로를 마주보게 됩니다.
2: Je sépare ma fille et Milané. Me portons là-bas si le portrait lui plaît. Vous partirez. Il faut que vous sachiez une chose. Elle a épuisé déjà un peintre avant vous. Elle a refusé de poser. Il n'a jamais vu son visage.
3: Pourquoi refuse-t-elle d'être peinte?
2: Parce qu'elle refuse ce mariage. Vous allez devoir la peindre sans qu'elle le sache. Elle pense que vous êtes une compagne de promenade pour quelques jours.
3: Elle pense que je suis là pour la surveiller.
2: Et vous, vous la regardez. Vous vous sentez capable de faire le tableau de cette manière?
1: 그리고 둘은 초상화가 완성될 때까지의 그 짧은 시간 동안 걷잡을 수 없는 정말 불같이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0: 화가와 모델, 왠지 서로의 존재를 깊이 각인시키는 구도 같기도 하네요. 네, 이번엔 여성 중심의 시대극인데 28세기라는 시대적 벽을 넘어선 두 여성의 사랑 이야기라는 점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1: 네, 영화는 그녀들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또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 정서적 고립, 또 이 두 주인공 외에 등장하는 하녀 소피를 통한 임신과 중절에 대한 이슈 등 어찌 보면 복잡하고 진중한 소재들을 아주 뛰어난 영상미와 아름다운 풍광, 또 다양한 색채로 아름답게 표현했고요. 또한 마리안나와 엘로이즈 역할을 맡은 노에미 메를랑, 아델 에넬의 열연과 매력은 또 이 영화를 아주 세련된 시대극으로 그 매력을 배가시키기도 했습니다.
2: C'est joyeux? Ce n'est pas joyeux, mais c'est vivant.

0: Ça raconte l'histoire d'un orage qui monte. Et des insectes qui le sentent. Il s'agite. Et la tempête qui éclate. Avec les éclairs et le vent.
1: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이 단순히 슬픈 사랑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당시 여성들이 맞닥뜨렸던 어떤 삶의 굴레들을 아름다운 풍광 속에 녹여냈다고 하니까 영화의 전체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시대극을 통해 당대 여성들의 삶을 만나보고 현재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0: 영화 인 것 같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여성들의 뜨거운 초상, 셀린 시아마 감독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오늘 신해체에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권미 리포터, 오늘도 깊이 있는 추천 고맙습니다.
1: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 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4: 네,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유아정 프로듀서의 신해체 들으셨습니다. 앞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스포츠 캐치업 들으시다가 기술적인 문제로 송출이 중단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중단된 내용부터 들으실 수 있도록 다시 전해드립니다.
5: 듭니다. 참 오준성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도 꽤 컸을 것 같은데 아 19살의 나이에 이런 멘탈을 정말 단단하게 잡고 뛰었다는 거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6: 네, 이 오상은 감독은 레전드인 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단체전 동메달 그리고 2012년 네. 런던 올림픽 은메달을 비롯해서 세계 선수권 아시안 게임까지 메달을 안 따는 데가 없는 그냥 한국 탁구의 레전드인데요. 네. 아 그래서인지 정말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이 딱 맞더라고요. 이 단체전은 이 오전 3승제인데 이 세 번째 단식에서 안재현 선수가 3-1로 또 승리하면서 한국이 이제 단 한 경기만 더 이기면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5: 네.
6: 아, 그리고 이 운명의 네 번째 단식에서 다시 이 오준성 선수가 나섰고요.
5: 다시 오준성 선수가 나섰군요.
6: 네, 마지막을 이제 한 게임을 더 이기면 되는 상황에서 이 중국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승리를 따내자마자 이 레전드 아버지 오상은 감독과 뜨거운 이 포옹을 나눴습니다.
5: 와, 그 오상은 감독 심정이 어땠을지 그 힘든 경기를 자신의 아들이 따낸 거잖아요. 아 정말 감정이 벅찼을 것 같습니다. 예선 경기였는데도 거의 뭐 결승전과 같은 금메달을 딴 기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6: 네, 사실 오준성 선수가 이 탁구를 시작한 이유도 이 아버지에게 올림픽 금메달을 선물하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오상은 감독은 선수로서 올림픽에 네 번이나 출전했지만 아,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거든요.
5: 네.
6: 그래서 비록 예선이긴 했지만 이 14년 전 런던 올림픽의 결승에서 중국 때문에 막혀서 금메달을 놓쳤던 이 아버지의 한을 아들이 조금이나마 풀어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5: 네, 그렇군요. 아, 그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까 더 뭉클합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려는 오준성 선수 마음 어떨지 정말 대견한데요. 게다가 한국이 중국을 31년 만에 꺾은 경기였으니까 이 선수들 감정도 얼마나 또 벅차올랐을지 상상이 됩니다. 아, 자,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남자 대표팀 다음 경기는 또 어땠나요?
6: 아, 네. 아무래도 그 중국을 꺾은 그 여파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5: 네, 사기가 많이 올랐겠죠.
6: 네. 그래서 바로 이어진 이 3차전 영국과의 경기에서 깔끔하게 3-0 완승을 거뒀고요.
5: 네.
6: 이렇게 이 조별 예선을 2위로 통과했습니다. 또, 그래서 32강전에서는 슬로바키아를 3-0으로 또 정리하면서 쭉 16강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5: 네.
6: 바로 오늘 저녁 8강에서 중국과 다시 맞붙습니다.
5: 다시 맞붙나요? 중국은 또 오준성 선수 많이 또
6: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5: 영국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자, 한국 대표팀 기대가 됩니다. 남자 대표팀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반대로 여자 대표팀도 그 힘을 받아서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있는 여자 대표팀 또 어떤가요?
6: 네, 세계 10위 신유빈 선수가 속해 있는 여자 대표팀은 세계 랭킹 3위에 빛나는 강팀인데요. 이번 단체전 예선에서는 중국, 대만, 루마니아와의 한조에 묶였습니다.
5: 네.
6: 신유빈 선수가 근데 여기서 허리 부상 때문에 이 첫 경기였던 대만전만 뛰고 중국전과 루마니아전에서는 쉬어야 했는데요. 그 영향도 있어가지고 예선 세 경기 모두 아쉽게 패하면서 조 4위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시점은 바로 32강 캐나다전이었는데요.
5: 네?
6: 에이스 신유빈 선수가 다시 돌아오면서 한국이 캐나다를 3-0으로 가볍게 꺾고 쭉 8강까지 진출을 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5: 네.
6: 또 이게요, 피디님, 운명의 장난처럼 여자 대표팀도 8강에 중국과 다시 맞붙습니다.
5: 아, 그렇군요. 아, 8강이 참 어려워진 경기가 되겠네요. 중국은 아무래도 세계 최강 팀이니까. 그렇지만 이 분위기를 쭉 끌어올려서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탁구. 한국에서는 강국이지만 호주에서는 사실 많이 플레이되지는 않는 좀 마이너 스포츠라고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번 세계 탁구 선수권 단체전에는 또 호주 팀 참가했는지도 궁금한데요.
6: 아, 네. 호주도 남녀 모두 이번 단체전에 참가했습니다.
5: 했군요.
6: 네, 이 대표팀을 보면 사실은 아시아계 선수들이 꽤 많다는 점에 좀 눈에 띄는데요.
5: 네.
6: 또 의외로 호주 남자 대표팀은 세계 랭킹 15위, 또 여자 대표팀은 18위로 생각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 남자 대표팀은 뉴질랜드, 모로코, 북한과 같은 한조였는데요. 1차전 모로코전에서는 3-0 완승, 뉴질랜드전에서도 3-0 완승을 거두면서 예선에서 2승을 챙겼습니다.
5: 네.
6: 근데 여기 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뉴질랜드 국가대표팀에 한국계 선수 18살 티모시 최가 속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흥미로운 점이었고요.
5: 네.
6: 또 호주는 이 예선에서 2승을 챙겨서 32강에 진출했지만 아, 또 정말 운이 없게도 32강에서 바로 중국을 만났습니다.
5: 너무 강팀을 일찍 만났네요.
6: 네, 그래서 결과가 아쉽게 0-3으로 패배를 하면서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5: 네, 그렇군요. 참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좀 다문화 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호주에 뛰는 대표팀에도 아시안인들도 많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세계 곳곳에서 한국계 선수들 각 나라 대표팀으로 뛰고 있는 거 참 대단합니다.
6: 네, 뭐 뉴질랜드도 그렇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호주 대표팀에도 이 한국계 선수가 또 있는데요.
5: 네.
6: 이번 세계 선수권 단체전에서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이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배환 선수라고 있거든요.
5: 네.
6: 올해 21살입니다. 또 이 시드니에서 자라면서 이 오세아니아 이 챔피언십 19살 미만 단식 돈메달, 이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고 또 2023년에는 21살 미만 단식 금메달, 그리고 복식 은메달 이렇게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5: 네.
6: 또 그래서인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호주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최종 선발되면서 19살이라는 나이에 파리 올림픽에도 당당히 출전했습니다.
5: 네. 아, 호주 탁구 국가대표팀에도 한국계 선수가 있었군요. 아, 응원하겠습니다. 파리 올림픽에도 출전했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요.
6: 네, 맞아요. 그래서인지 이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배원 선수가 이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훈련 과정이나 또 이런 큰 대회를 앞둔 뭐 심정 같은 걸 직접 영상으로 남겨서 이 팬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5: 아, 그렇군요.
6: 그래서 이 SNS 팔로워도 3만 2천 명이 넘을 정도로 이 뭐 호주에서는 탁구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0: 아, 배현 선수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앞으로 호주 탁구 대표팀도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국계 선수 띄워주고 있으니까요. 자, 이번 주 스포츠 캐치업에서는 31년 만에 중국을 꺾어낸 한국 남자 탁구 대표팀의 역사적인 승리부터 신유빈 선수가 이끈 여자 대표팀의 반격, 그리고 호주 탁구 대표팀의 활약까지 정말 풍성한 탁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함린다 리포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스포츠 캐치업까지 만나봤습니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방송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청취자 여러분께 다소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에 SBS 3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정준일의 A Song For You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김한을, 저는 홍태경이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